0: It's time for our Wednesday segment, Tune In Time. And our guest today creates mysterious harmonies that cross between East and West with every breath. Please welcome Saenghwang player and composer Kim Hyo-young.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m Hyo-young Kim. And I play Saenghwang,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Yes. Thank you.
0: Hello, hello, and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Well, I wonder, did you get a good meal before coming in here? Do you tend to like have full meals or just slight meal when you have like an important thing going on? 오늘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나요?
1: 사실 너무 떨려서 네. 잘 못 먹었고요. 그냥 계란 두 알 먹고 왔습니다.
0: 아,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편이시군요. All right. So because she was a little nervous for the radio today, she didn't eat too much for her breakfast. She had two boiled eggs. All right. Well, it's just past 11 a.m. here in Korea. Are you a morning person or would you say you are a night owl?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보통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올빼미형이세요?
1: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편이고요. 7시 네. 일어나서 네. 운동도 가는 편이에요.
0: 아, 오늘도 운동하셨을까요?
1: 오늘은 못했습니다.
0: So usually she is a early bird. She wakes up at 7 a.m. every day and goes to exercise as well. And I asked her if she worked out this morning as well, but she couldn't today because she was preparing for today's radio. All right, well now that we've warmed up a little, let's dive into your musical world then. First, could you please introduce us to this instrument, 생황, that could be quite unfamiliar for our crunchers. 이제 분위기도 살짝 풀렸으니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시라고 하니까 이 시간대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생황 아티스트 김효영님의 음악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생황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보기에 되게 생소하시죠? 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0: 너무 예뻐요, 근데.
1: 네, 보통 네. 아이들은 들어보면 네. 총 같다고 많이 해요.
0: 아, so it looks quite unfamiliar, right? Crunchers. I'm sure you haven't seen this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yourself before. And it's my first time, too, seeing it live like this, in person. When she asks children, what do you think this is? Children often say, it looks like a gun, like a weapon.
1: Yes. 네. 그래서 이 악기를 보면은 역사는 이 3000년 넘었어요.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악기고요.
0: 네, 네. So the history of this instrument goes back to 3000 years. It was made first in the Silla dynasty.
1: 예. 그 이후에는 조선 시대에 보이는데 김홍도라는 화가와 신인봉이라는 화가의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 쓰임을 알 수가 있어요.
0: And after that,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you could often see this instrument appear in the paintings of famous painters such as Kim Hong-do and Shin Yong-bok as well.
1: 그리고 구조를 보면요, 관이 여러 개 꽂혀 있어요. 네. 이 아래 통이 있고요.
0: 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instrument, there are multiple bamboo pipes, and then there's that big bowl in the middle, in the bottom, at the bottom.
1: 이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한 관마다 한 개의 의미 나요.
0: 네, 대나무 관인 거죠?
1: 대나무 관이고 네. 지금 이 관은 24개의 관이 꽂혀 있어요. 아. 24개의 의미란 뜻이죠.
0: 아, and each of these bamboo pipes represent a pitch, a different pitch. And this very instrument you're looking at right here has 24 different pipes, meaning it can make 24 different pitches.
1: 그리고 아래 네. 통이 치구인데 네, 네. 치구 옛날에는 지금은 새로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네. 박이었어요. 조롱박.
0: 와우. So if you take a look at that mouthpiece area, it's new. It's a modern version, but in the past it was made differently. Oh, and she just 네. unplugged 네. one part and took out a pipe.
1: 네. 한 관을 보시면은 아래 리드가 달려 있어요.
0: 네네.
1: 리드가 있고 위에 구멍이 있죠. 네. 그래서 리드가 울리는 건데 바람을 막고 불면은 네.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0: Wow. So she just tried blowing into one pipe. You see there's the reed at the bottom and there's the hole. If you close the hole, block it and blow into it, you just heard that sound.
1: 네. 그리고 여기 리드에 보면 빨간 점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점이 음 맞추는 도구여서 네. 이 점이 무거울수록 음이 내려가고 뜨면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0: 아,
1: 있어요.
0: 아, 그 빨간 부분이요?
1: 네네. 그 빨간 쬐끄만 부분에서 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0: Oh, wow. So you see a red dot on the reed, and that's what you use to tune the pitch as well. Whether it's heavy or light, you can control the pitch and tune it yourself to make sure that it's on the right pitch. And it looks pretty easy to lock and, I guess, dismantle. Oh, 꽤 쉽게 근데 이게 해체가 되네요.
1: 맨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뺐다 뺐다를 아~ 많이 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0: 연습하시고 나서 매번 청소를 하시나요? 네네, So she always takes them out after practice and cleans them up, each of the pipe. Wow, that's a lot of work. Oh my gosh.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해야겠네요.
1: 맞습니다.
0: You have to be really diligent to be able to play that and clean it up afterwards as well. But anyhow, I guess it's hard to really fully appreciate this instrument just by looking at it. So we'll hear a little bit of what 생황 sounds like now. 보는 것만으로는 그 매력을 다 알기 어렵죠. 생황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곡 살짝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효영님의 자작곡 고즈넉입니다.

0: Since Choyong is in the title, I'm assuming the piece was inspired by Choyong-ga. Is that right? 제목에 Choyong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Choyong-ga를 배경으로 한 음악인가 싶은데 맞을까요?
1: 맞습니다. 아, 네. 아, 그 제가 음반이 있는데 두 번째 네. 음반이 제목이 향가였어요. 그 중에 네. 한 곡입니다.
0: Oh, so it's actually one of the songs from her second album titled 향가. And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piece?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실제 처용가라는 향가를 주제로 한 곡인데요.
0: 네네.
1: 그 처용이라는 자체가 가진 이미지가 있어요.
0: 네네.
1: 약간 용서와 화해 그리고 아. 어떤 그 역신에 대한 약간 상징적인 역신의 두려움의 상징 되는 아.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okay. So it's actually based on that 처용가 and it's based on 향가, which is ancient Korean poetry as well. And there is a basic image when it comes to 처용가. It's forgiving and reconciliance. So that is the basic theme of this song, and she created it based on that. Okay, well, I'm curious what goes through your mind while you're performing your instrument. Do you picture certain emotions or scenes, or do you just think about the notes that you have to play?
2: 연주하실 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궁금하거든요. 뭐 감정이나 장면을 떠올리시는지 아니면 악보를 떠올리시는지 같은 거요.
1: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0: So first of all, she thinks about I shouldn't get this wrong. So I guess the notes first.
1: 네, 너무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0: So because she's often really nervous when she plays, she tries not to think and empty her mind. That is what it is. All right. Well, performing alone must take a lot of work. Like you said, it makes you always nervous when you perform. But as you mentioned earlier, you also compose your own music, like the one you showed us. Now, when you write, do you usually work with things out on the piano and write down the score? Or do you play around on the 생황 and find melody through that.
2: 연주하는 것만 해도 손이 많이 갈 텐데 앞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작곡도 하시잖아요, 직접. 보통 곡 쓰실 때 피아노 건반을 사용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생황을 연주하시고 또 연습하시면서 멜로디를 떠올리시는지 궁금해요.
1: 작곡은 전문 분야는 아니고요. 작곡까지는 작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요.
0: 아.
1: 그냥 악기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해서 음을 네. 찾아가지고 이제 악보에 그려서 그거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편이에요.
0: 아, okay. Well, she feels quite shy to call herself a composer. It's just that she tries out different things with her instrument, plays it around, finds different notes and pitches, writes them down, and creates her own melody and song. That's how she works through composing her own songs. All right. Well, playing with such long breaths must require a lot of stamina, too. Is there anything you always do right before going on stage, I guess, to calm your nerves? Like maybe a ritual or a little superstition of yourself?
2: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주하시려면 체력도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연주하시기 전에 항상 긴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긴장 풀려고 꼭 하는 나만의 행동이나 뭐 징크스 같은 게 있을까요?
1: 우선 징크스는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0: 네. She tries not to have any jinx, first of all.
1: 저만의 그냥 방식은
0: 네.
1: 일단은 연주 중요한 날이 있으면 정말 아침부터 정갈하게 마음을 뭔가 되게 좀 비우려고 하는 편이고
0: 네.
1: 모든 일을 되게 천천히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먹는 것도 좀 정갈하게 먹는 편이고 모든 걸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방해가 되지 않는
0: 네.
1: 쪽으로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0: 약간 정돈되고 네. 뭔가 하나의 의식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All right, so before a performance, she has her own little routine. She tries to empty her mind out so that she's not too nervous. And even with eating too, she tries to eat in a really clean, with clean diet, clean menu. And she tries to do everything slowly, one by one, step by step. I guess also to calm herself down before an important performance. It's sort of like a routine and a ritual for herself. All right, well, Silly Serious, I guess, is saying genuine musical expressions are more important than getting every note 100 right.
2: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틀리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크런처 한 분이 뭔가 이 진실된 진솔한 감정 표현이 하나의 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도 말씀해 주시네요. 네. 네,
1: 그게 가장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정말 묘미인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특히 라이브에서 녹음하지 않은 라이브에서.
2: 네네. 네. She does agree with that. And especially that is one of the charms of doing a live performance is what she said. Not necessarily getting everything right and not getting any note wrong, but just expressing everything, all the emotions that you have. But then when you pour deep emotions like sadness into a performance, then it must be emotionally draining as well. How do you recharge afterward, after an important performance, whatnot?
0: 연주할 때 마음속에 온갖 슬픔이나 뭐 진한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감정 소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감정 소모하고 나서 보통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우세요?
1: 어렸을 때는 조금 어딘가를 막 가거나 네. 막 맥주도 마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네. 그냥 편안하게 좀 정말 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산책 정도 하고 그냥 네. 좀 좋은 데 가서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혼자만의 힐링
1: 네,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2: Alright, so when she was younger, she would go travel somewhere or have a beer or whatnot, a glass of beer. But now she just takes it a little, I guess, slower and low-key. Just
1: has, boring.
2: No, you're not a boring person. She has become a lot calmer. She has a different routine now. She would just go for a walk or spend a little me time, alone time after her performance to get that energy back. All right. Well, do you choose your own stage outfits? This is something. Yeah, stage outfits to match the mood of each piece.
0: 갑자기 또 든 궁금증인데요. 무대 의상은 꼭 그 곡 분위기에 맞춰서 직접 고르실까요?
1: 아, 너무 중요하죠.
0: 아. 네.
1: 그 네네. 항상 무대와 의상과 어떤 음악은 다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무대인지 따라서 다르게 항상 결정을 해서 입는 편이에요.
2: Okay, so it's really important for her. It's basically like a set, the performance and the clothes that she wears. It's like a set and she always thinks about what she wants to wear, the outfit of the performance. And it has to suit the whole atmosphere of the performance.
0: 와, 지금 사진 몇 장 보고 있는데 주로 흰색, 검은색인데 다 너무 우아하네요. 네네.
1: 내가 흰색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 장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했던 공연 중에 네. 제목이 오굿이었어요. 오굿 리저렉션. 아, 그래서 네. 거기 말러와 말러의 부활과 동의한 별신 오굿굿을 이제 접목시킨 공연이었는데
2: 오굿 리저렉션.
1: 오굿굿이 오굿 리저렉션.
2: 아, 그러니까 레저렉션.
1: 오굿은 네네네. 동의한 구슬 말하는 네네네. 거고 리저렉션은 부활, 그러니까 네. 말러의 부활인데요. 그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음악이었기도 했었고 그 말러의 부활도 죽은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오굿굿도 역시 죽은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어서 두 개의 다른 세계의 문화가 저기 만나는 역할을 했던 음악이었는데 그때 했던 의상이어서 약간 무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서양 음악, 서양에서 하는 장르의 문화도 같이 섞어서 만들었던 의상이었습니다.
2: So we just saw a few photos of her performances from the past. She often wears black and white, and the one where she's wearing white, she was actually trying to express Resurrection by Mahler, and it's 오굿 in Korean. So it's like the same theme, but of the West and the East. She wanted to try to mix that and show it all together, express it. And she is like expressing like a fortune teller as well, whatnot. And that whole feel was expressed through not only her performance, but also her overall outfit as well. Well, we'd love to hear another live performance at this point. What's the second song that you've prepared for us?
0: 여기서 노래 한 곡을 더 청해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곡 다음으로 들려주실 거죠?
1: 제가 준비한 곡, 이번에는 조금 아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 네네.
1: 피아졸라를 좋아하시나요?
0: 아, 피아졸라 들어보긴 했습니다.
1: 탱고의 거장이신데요. 오블리비언이라는 곡인데, 네. 왜냐하면 그 생황의 리드, 아까 보여드린 리드가 네. 그 탱고에서는 악기 반도네온이잖아요. 네. 같은 리드를 사용해요. 비슷한 리드. 그래서 네. 그 음색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생황으로 연주한 탱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 너무 궁금합니다. 네. So she's going to play something that you might know, Piazzolla's Oblivion. It's a famous tango song that you play on the bandoneon usually, but you can play it with the 생황 as well. I wonder how it sounds like. Now, before she prepares and we listen to her live performance for the second time, let's take another quick break and I'll tell you how you can join our program Culture Crunch. Stay tuned.
3: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crunch@arirang.com, or DM us on Instagram at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And today we're joined by Saenghwang player and composer Kim Hyo-young. Now she is ready to play the second live performance for us. The first one was her own written song, but the second one is a more public known song, Oblivion. It's by Piazzolla, and it's actually played by the bandoneon. It's a famous tango song, but you can also play it on the Saenghwang, and I'm sure you want to hear quickly what it sounds like. Do enjoy and leave lots of comments for us.

0: thank you once again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Now, Oblivion, it's hard to pronounce. Oblivion played on the 생황. It's quite different from how you hear it through the bandoneon. 또 생황으로 듣는 이 Oblivion은 다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리 조절을 하시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약한 소리에서 다시 크게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1: 그게 다른 네. 점이 반도네오는 그 리드를 올리는 방법이 네. 바람이잖아요. 그냥 네네. 손바람. 생황은 입으로 하니까 조절할 수가 있는
0: 아,
1: 거죠.
0: 그렇네요. 더 정교하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So unlike the bandoneon where you have to play the instrument with your hands because you blow into it or blow out with this instrument 생황, you can more precisely control the sound and the how large the sound is, the bigness, the sound of the instrument as well. Oh my gosh, I'm so mesmerized by the sound. Now let me share the comments that our crunchers have been sending you as well. Clara Negata is saying that wa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Yangi9142 is saying Oblivion on this instrument? Never thought I'd hear this, but it's gorgeous. Same here. 이 곡을 생황으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Sophia Luna is saying she makes it look effortless, but this must take so much control. 너무 쉽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통제하기 어렵겠죠? 라고 해주셨고요. Mercy_I is saying the more I listen, the more impressed I get. 들을수록 더 감탄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Wow, thank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once again. Now this time, moving on, let's hear a little bit of Moment of Sunset, your other song, and then talk about it. 이번에는 해저 무는 시간이라는 곡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눌게요.

0: Well, so could you tell us the meaning behind this piece then?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 곡은 한범수라는 시인이 쓴 동명의 시를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든 곡인데
0: So it's actually a song based on a poet written by 한범수.
1: 국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이 곡이 너무 아름답길래 네. 연주하고 싶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0: 멜로디를 그럼 입히신 네, 거네요.
1: 멜로디를 제가 연주한 거죠.
0: 그렇죠. 연주를 하신 네, 거죠. 네네네. 네, 네. So it's actually a song that's based on a poet, like I said, 한범수, Moment of Sunset. And she played the melody through with her 생황 instrument because she thought it was such a beautiful song. All right. Well, no matter how much you love music, there must be days when you just don't feel like practicing at all because you've been playing the instrument for like 20 or so years. On those days, do you push yourself to, I guess, keep going or do you just let everything go and just take a rest? 아무리 음악이 좋다고 해도 매일 연습실에 있다 보면 하기 싫은 날도 있겠죠. 20여 년 정도 하셨는데 이럴 때 억지로 붙잡고 계시는지 혹은 쿨하게 접으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1: 일단 해야 될 분량이 있으면 있어도 못하는 날이잖아요. 아파가지고 네. 아플 때는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해야 될 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 분량을 정해놓으시는
1: 왜냐하면 제가 당장 다음 주도 연주가 있는데 아.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네. 전 또 왜냐면은 제가 현대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현대곡은 다 새로운 곡이 나오거든요. 그걸 맨날 연습하고 익혀야지 곡을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So if she has that practice to do because she's has a upcoming performance or not, then she would force herself to perform. But if not, I guess if she's sick and she can't really practice, then she would call it a day, but she always has that set practice time ahead of a performance that she has.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What's your MBTI?
1: 저 J이신 거라고 아시는 거 같은데
0: 맞아요.
1: 저 완전 P고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연주할 때만 J로 약간 좀 바꾸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노력해야 되니까 연주하려면. 아, 그래서 네. 완전 INFP여가지고
0: 아, 네네.
1: 이제 완전히 계획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연주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제의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0: 놀랍습니다. What a surprise. So she said she is an INFP. We all thought she would be a J because she sounds so organized and very like disciplined, right? But she is a P. She's only a J when she performs and practices because it is work. But other than that, she tends to live without much plans. She's a free soul that way.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nd when you finally think I'm completely free today then, what's your favorite guilty pleasure or distraction?
2: 오늘은 진짜 자유다 싶을 때 공연도 다 마쳤고 연습할 것도 없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나만의 guilty pleasure 혹은 딴짓 뭘까요?
1: 제가 너무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좀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2: 아닙니다.
1: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2: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1: 사실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긴 해요. 아는 네네. 영화,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술관도 가고 합니다.
0: Alright, so she says she sounds like a boring person, but no, no. Like I feel like doing nothing is the most satisfactory time that you can have. So when she does have that free time to herself, she watches movies that she likes over and over again, or goes to a museum, art museum, whatnot, to appreciate art as well. Al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긴장하셔서. She said thank you. All right. Well,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컬처 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너무 떨렸는데 너무 네.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되게 생활을 소개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So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she was able to fight through it. She had a lot of fun, and it was a meaningful time because she was able to introduce this instrument, 생황, to all of you. Now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but do enjoy one last song by Kim Hyo-young. It is 서동요.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Today on Open Heart, we're joined by Korea's historic heavy metal group band Black Hole members Ju Sang-kyun, the vocalist, and guitarist Lee Won-jae. But also joining us today is 판소리 명창 master 방수미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청취자분들 위해서 각자 개인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랙홀에서 기타 치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블랙홀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주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블랙홀에서 판소리를 맡고 있는 소리꾼 방세입니다.
0: 어, 와, 아리랑 라디오는 처음이라고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네. 다들 좀 어떠신가요, 소감이?
3: 어, 되게 그냥 뭐랄까 이렇게 좀 그 만화 같은 그런 느낌.
4: 네, 되게
3: 꿈 같은 느낌.
4: 컬러풀하고 예. 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 다른 스튜디오보다.
0: 네. Okay, okay. So it is 네. their first time on Arirang Radio, and I was like, oh, what's it like? And they said it's very cartoon-like and it's very colorful compared to the other studios that they've been at. But firstly, I want to introduce our guests to you guys a little bit. So let's start off with Black Hole. You guys actually debuted in 1989, and up until now, you guys are very historic, continuing on the history of Korean heavy metal. So can you actually introduce what kind of band you guys are? 1989년에 데뷔해서 오랜 시간 터줏대감처럼 네. 한국의 헤비메탈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어떤 밴드인지 리더 상기님께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는 이제 4인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0: 네.
3: 진짜 헤비메탈 그리고 또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건 우리말로 된 음악이고 그리고 또 그 주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주제를 네. 가지고 열심히 즐겁게 하고 있어요.
0: 그 주제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주제인가요?
3: 네, 맞습니다.
0: Oh, interesting. Okay, so he mentioned that they are a four-member band, but also some of the very important themes that they keep in mind when doing their music is they want to really emphasize on the Korean and Korean heavy metal. So they always try to use our words, our language, so Korean language. And also another thing they try to keep in mind is talking about our everyday lives and what we encounter as well. Could you also introduce your other members as well? Because today only two members came out. 오늘은 두 분만 나오셨는데요. 또 어떤 멤버들과 함께하고 계신지 소개도 해주세요.
2: 네, 베이스 기타의 김세호, 네. 드럼의 이관우 두 분은 못 왔어요.
0: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이렇게 밴드분들이나 그룹분들을 모실 때 모든 멤버분들이 못 올 때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출연하는 멤버가 결정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2: 약간 저희는 그냥 네. 그 나이 순으로
0: 나이 순 위에서부터인가요?
2: 그냥 형들이 가세요.
0: Okay, okay. 아, 깔끔하네요. Yeah. Okay, so they also have two other members that didn't join us today, but we have the bass, Kim Seo member, and on the drums, we have Iganuk. And I asked them, you know, whenever I have like group interviews and not all the members get to come on the show, I'm always curious, what is the criteria? How do you pick who's going to be on the show? And they said for their group, it was the two eldest members that came on to the show today. Why out of all the music genres was it heavy metal?
5: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더더욱 그렇지만 헤비메탈이라는 장르가 제일 흔한 그런 장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장르를 택하게 되신 건가요?
3: 그 다른 장르보다 일단 연주 그 헤비메탈에 입문하는 사람들 거의가 맨 처음에 연주 때문에 입문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 네. 기법이라든지 그 느낌이 되게 그 직선적이고
0: 네.
3: 그리고 또 온 힘을 막 그 쏟아부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매료돼서 시작했을 거예요.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0: 혹시 몇 살 때 가장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3: 그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0: 네. 오케이. 원재님은 몇 살 때 헤비메탈에 빠지게 되셨나요?
2: 거의 대부분 뮤지션들이 이제 공부를 좀 힘들어하시는.
0: 네.
2: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0: Oh, okay, okay. So I asked them, you know, heavy metal isn't the most common genre in the world. What made you fall in love with this genre? And they were saying, you know, it's very straightforward and it's very easy. You can feel it right away. So that was one of the charms that they fell into. And both of them were mentioning that they started gaining attention in this genre around their high school ages. And they were jokingly saying, just like other musicians, sometimes you spiral from studying and you start doing something, you start wanting to do other things. Did your parents ever oppose to the idea of doing this genre? 부모님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시끄럽다고 하시진 않았나요?
3: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안 쫓겨난 게 다행이었었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네.
0: 굳건히.
3: 네.
0: Okay, so his parents did oppose and he was like jokingly saying, I'm glad I wasn't kicked out, but regardless, he still walked this one path all along. We want to also talk about our master in the studio. You've been doing Sori, Korean traditional sound, for 50 years, over 50 years. Oh my gosh, did you ever imagine that you'd be in the studio or you'd be doing a collaboration with a heavy metal band? 방송의 명창님은 50년이 넘는 세월
4: 동안 아니요, 48년.
0: 50년. 저희가 잘못했네요. 48년. 네, okay, 네. She says not 50 years, 48 years. You've been studying Sori. Firstly, I wan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 asked our band. When did you decide that you were going to study this genre? 똑같은 질문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제 처음 나는 소리를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4: 아, 저는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네. 부모님의 사랑으로 아, 제가 하는 그 행동이 좀 독특해서 4살 때 네. 네. 저희 이제 사촌 언니들과 사촌 오빠들 모두 담합을 해서 저를 국악의 길로 아니 그러니까 뭐 발레를 처음에 네. 시작을 했고 연기자를 시키려다가 네. 국악을 이제 하게 됐죠.
0: 약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으신 건가요?
4: 아니요. 지금 하는 일이 독특 그러니까 혼자 뭐 저기 구석에 가서 울면서 연기하고 있고 막 뭐 보자기 같은 걸 둘러쓰고 노래 부르고 네. 있고 막 이런 걸 해서 아, 저 아이는 좀 탤런트적인 네. 기질이 있다 해서 저를 그냥 무작정 데리고 오디션 보러 다니고
0: 네네.
4: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우리 거를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 한복집 사장님의 권유로 발수를 하게 됐습니다.
0: 네. Oh, okay, very interesting story. She was like, you know, it wasn't really my choice. It wasn't really like I suddenly started being interested in it. But ever since she was younger, like around 4 years old, she had the talent. Like she had something inside of her. So all of her family members, their relatives, they knew that she had to be in the spotlight. So she did many things, like started off with ballet. She also did acting. And then there was some recommendations from people, acquaintances around her saying, you know, maybe you should do something traditional. And that's why she ended up studying and working for Sori. Did you ever imagine yourself collaborating with a heavy metal band?
5: 워낙 오래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헤비메탈 밴드와 협업을 할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4: 저는 사실 네. 서로 다른 장르와 협업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0: 네.
4: 근데 헤비메탈까지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0: 보통 잘 상상을 못하죠.
4: 네, 네, 네. 상상을 못했는데 연락이 오셔서 아 이건 내 거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겠다.
0: 네.
4: 내가 점령을 해야지.
0: 오케이, 오케이.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블랙홀에서 먼저 협업 제안을 하신 건가요?
3: 네, 네.
0: 그 과정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3: 저희가 만든 음악 중에서 정말 한국의 소리만 가지고
0: 네.
3: 그다음에 또 한국의 그 감성을 넣는 음악들을 만들었거든요.
0: 네.
3: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전은 제가 보컬이니까 제가 흉내를 내서 부른 거거든요. 사실 그 빵소리 네. 꺾임음 같은 거를.
0: 네.
3: 근데 이제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의 전통 명인이랑 한번 이분이 불러봤으면 어쩔까 하다가

0: 우연히 이렇게 서치해 보다가
1: 오.
0: 박명창님 부르시는 걸 보고 어
1: 네.
0: 이거다 했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드렸을 때
1: 네.
0: 걱정도 했었어요.
1: 어, 그죠. 쉽지
0: 네네.
1: 않은 제안일 수도
0: 예,
1: 있는데.
0: 미쳤니? 이럴 수도 있었는데,
1: 네.
0: 네, 선뜻 들어보시고, 오,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1: 오, okay, okay. So she says that, yeah, she'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and she's open to a lot of collaborations, but obviously it wasn't really easy for her to imagine herself doing a collaboration with a heavy metal band. And I asked them how did it start, but actually Black Hole had some songs that they were working on and they were releasing that really portrayed the true beauty of traditional Koreanness and Oriental Koreanness. And he was mentioning that he tried to just kind of fake it, you know, he's not like a traditional Korean singer. So he tried his best to kind of, you know, just portray what he has, but he thought inside, what if we actually had a professional join us with a collaboration? And so they started searching online and they saw Master Bang Soomi and reached out to her. They were a little scared at first because they thought, what if? Just what if, you know, she says, are you crazy? Because this is very fresh and new, but she was really open to the idea as well. So that's how this collaboration came true. So I do want to ask about the album that came true from this collaboration. Can you introduce it to us? 그래서 탄생하게 된 앨범 제목이 소름입니다. 뭔가 많은 뜻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앨범 제목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 어떤 곡들이 실려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앨범 제목 소름은 그 우연히 붙여진 건데 이제 이 EP 앨범 네 곡이 들어있는 앨범인데요. 이제
1: 네.
0: 곡을 맨 처음에 녹음하던 날그방 선생님이 녹음 부스에서 그 노래를 하실 때 스피커를 타고 들어 나오는 그 소리에 그 엔지니어가 와,
1: 네.
0: 소름이 쫙쫙 끼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소름으로
1: 오.
0: 하면 되겠구나.
1: 네.
0: 그렇게 된 거예요.
1: 오. 오,
0: 네.
1: 정말 감사하네요.
2: 네.
1: 그냥 앨범 제목까지 확 나오게 해주신
2: 부제는
1: 실력이.
2: 닭살입니다.
1: 부제는 닭살.
2: 네.
1: Okay, so they were saying that it's an album with four songs in it, and "sorum" means to have the shivers in English, and it was really straightforward because when they were recording for the song, they heard Master Bang Soomi, and when they were recording, the engineer just went like, "Oh my gosh, I'm getting the shivers." So they were like, "Okay, that's very straightforward. It explains our album, so let's name it Shivers." And then they were joking, saying, "You know, the subtitle is gonna be getting." And goosebumps. So yeah, she just has that talent. I'm very interested to listen to it very, very soon. But I'm curious, what was it like finding the balance from these two very, very, very, very different genres as well? 근데 또 저희가 리스너로서는 판소리 아니면 소리, 헤비메탈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 같은 두 장르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는 건데, 리스너 입장에서는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메이커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는 고민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우여곡절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균형은 또 어떻게 맞추게 되셨나요?
0: 저는 이 앨범이 이 이전에 나왔던
1: 네.
0: 앨범이에요. 그때 했을 때는 이제 국악기 연주자들이랑 했을
1: 오,
0: 텐데,
1: 네.
0: 제가 막상 녹음할 때 보니까 그분들이 그 국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이
1: 네.
0: 저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1: 오.
0: 우리한테 맞춰주시지 마시고 그냥 연주하시라고. 네, 그래서 그 극과 극은 통한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담았더니 아,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방 선생님이 우리 헤비메탈 스타일에 맞는 창법이 아니라 그냥 국악이라 생각하시고 판소리 불러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담았어요.
1: 오히려 그 자유 속에서
0: 네네.
1: 뭔가 융화가 잘 되었던
0: 예,
1: 거네요.
0: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하고 오리지널이 만났을 때가 훨씬 예쁘더라고요.
1: 네, 오히려 중간에서
0: 네.
1: 만나려는 노력보다는,
0: Yeah. 네네.
1: interesting. He was mentioning that, you know, they released these songs beforehand as well, and they actually had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players coming in to the studio to record the songs. And one of the directions he gave is just do what you can do. Don't think about trying to balance it, or don't try to think about kind of merging what you can do into the heavy metal, you know, genre. And they did what they could do, and he said because just opposites met together, it actually became one better. So that's the same direction he gave to our master as well. He was like, please do what you can do best. And because they all just did their original things, it was better than actually trying so hard to meet in the middle. Well, I want to ask about our instrumentalist as well, our guitarist. What was your experience like?
2: 그러면 또 기타리스트로서 원재 선배님의 작업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뭔가 악기를 연주하시면서 다양한 장르와 이제 협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번엔 판소리와 함께한다. 국악과 함께한다. 이건 어떤 느낌인가요? 기타리스트로서?
3: 그 전에 그 저희도 이제 다른 이제 장르의 이제 가수분 여자 가수분들하고 네. 작업을 몇 번 했었는데
2: 네.
3: 그때랑은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2: 오, 네.
3: 그때는 뭔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랑 그 합주하고 네. 공연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굉장히 좀 사운드가 크고 강렬하기 네. 때문에 그 보컬이 소리를 이렇게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2: 네.
3: 그 익숙하지 않은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2: 네, 네, 네.
3: 다들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들인데도
2: 네.
3: 힘들어하셨는데 그 방 선생 같은 걱정을 안 했어요.
2: 오.
3: 그러니까 저희 소리를 거의 압도할 정도로
2: 네.
3: 그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업하는데 편하고 그냥. 우리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거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방송이 좋은 결과물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그 할 수 있었어요.
2: 뭔가 믿음이 있으니까.
3: 네네,
2: 오,
3: 네.
2: 오케이.
3: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 그 중간 지점 안 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좀 이렇게 배려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2: 네.
3: 그렇게 했으면 망했을 것 같아요.
2: 오히려 그냥 네. 끝까지 그냥 오, 오케이.
1: If their genre, it is sometimes just harder for vocalists to just shine through the other instruments as well. But when they were working with our master, they had no doubt and they had faith in her. And the faith turned out to be true. It just proved to be true because she had that power that was going to go straight out from the instrumentals. And just like our other member mentioned, he was saying, yeah, it's so true how when you want to make something work well, you guys have to just do what you can do instead of trying to see, like, read the room. What should I do more? What should I do less? So in conclusion, they came out with a great an album. And I know that you guys want to hear the song. Mika Koko also says, I want to hear their song. 저희 청취자분들 또 코코님이 그냥 노래 빨리 들어보고 싶다 이러시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근데 그 전에 어떤 곡인지 또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어떤 곡인가요?
0: 자, 이 노래는 진짜 들으시면 방 선생님의 그 정말 아 판소리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거 느끼실 수 있고요.
2: 무섭구나.
0: 네, 그다음에 이제 노래 이야기는 그 구한 말에 저희
2: 네.
0: 그 외세 침략 있을 때. 고을과 나라를 지키려고 떠나는 의병의 이야기예요.
2: 그러니까
0: 잠들어 있는 아이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2: 네.
0: 내가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떠나는 그 모습을 쓴 현대로 보면 이제
2: 네.
0: 가정을 지키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네. 가장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 Okay, there is actually an interesting story behind this song, so you might want to keep in mind when you guys are listening. Firstly, he didn't mention, obviously, you'll be able to see the wonderful vocals of our master, Bang Sungmi, and he was mentioning that in the song, there's a story. When they were writing the song, they thought about how a long time ago there was the whol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re was wars in Korea as well. So historically, there were so many people that had to fight for the country, and these people sometimes didn't know what their fate was going to be, and they would just stare at their family, at their kids and their wife, not knowing if they'll ever see them again. And he says in modern days that could also be interpreted into our just dads, our mothers, just our adult figures in our life that leave the house every day to fight for us in this real world.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o check out the song and we'll be back. This is 이 몸이 죽고 죽어 by Black Hole.

0: We just have to check out the comments right away. 저희 댓글 반응을 일단 바로 볼게요. 네. 일단 당연히 와우 이런 이모티콘 이런 건 당연히 올라오고 있고요. Ricky says, I've never considered it before, but 판소리 fits heavy metal perfectly. 그전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들어보니 판소리랑 헤비메탈이 너무 완벽하게 잘 맞는 것 같다. Calida says, heck, it sounds so good. 듣기 너무 좋다. Ricky says, they sound amazing together. Ricky also says, I wish they can play live, but it would probably destroy the window. 여기서 라이브를 너무
1: 네.
0: 듣고 싶지만 이 모든 창문들과 유리들이 다 깨질 것 같은 느낌이다. Mika says, I want to listen to the song live. 이분도 라이브로 너무 들어보고 싶은 곡이다. Caledad asked, It's available all platforms, right? I'm looking for it. 지금 당장 음원 사이트에 가서 추가할 거다. 이런
1: 오,
0: 댓글도
1: 감사합니다.
0: 있고요. 저희 너무 라이브로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아요. 저희 악 아까부터 사실 저희 제작진분들도 가능하면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한 소절이라도 저희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얘기도 저희 PD님 작가님이랑 했었거든요. 혹시 저희 방송위 명창님 저희 실례가 되지
1: 네, 그럼
0: 않는다면
1: 제가 판소리 중에
0: 네.
1: 쑥대머리 부분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Alrighty, guys, we are so blessed today. She is going to give us an example live in the studio. 그럼
1: 네.
0: 부탁드리겠습니다.
1: 쑥!

0: 포구지고 한양남군 포구지고 호려정 창별 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Oh my gosh!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니 제가 모니터를 지금 꼽고 있는데 그걸 뚫고 제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Oh my gosh! 정말 그 소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제가 이해가 됐거든요. Oh my gosh! You guys, I have a monitor earphones on and I could just hear the sound just go through my monitor earphones. That was crazy. 아, 또 어떻게 그냥 쑥대머리 해보겠습니다 하시다가 갑자기 저 너무 놀랬거든요.
2: 그러니까 저희는 와. 여름에 소리꾼들은 네. 이렇게 폭포에서 네. 목을 뚫는 일을 해요. 네, 산공부를 네. 하거든요. 그래서 헤비메탈의 사운드를 뚫었던 것 같아요.
1: 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정말
2: 그렇죠.
1: 폭포에 가서 네. 그 정말인가요? 그게 네. 저는 약간 동화처럼 전래동화 같은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2: 지금은 이제 그런 곳이 다 국립공원이어서 지금 못하지만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네. 그런 산에 가서 했고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갔다 왔거든요. 에스와티니라는 네. 나라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떤 폭포가 있었어요. 네. 거기서도 제가 노래 부르봤어요.
1: 와.
2: 그래서 그 폭포 근처에서 또 노래 네. 불러서 아마 연습을 제대로 하고 네. 왔습니다.
1: Wow. Oh my gosh. I heard about this story since a long time ago. I never knew it was true, but she was mentioning, you know, when you study 소리, there's this thing you do. You go into the mountains, you go into the woods, and you practice at the falls, like the waterfalls, and you practice there so that you can make sure that your voice goes straight through all of the distracting sounds. And she says, I think that was really helpful for me working with the heavy metal genre as well. And I was so astonished because I thought this was just like a rumor. I thought people were just saying it like a traditional old tale coming along. But she mentioned that she did it since she was in high school, up until she was in high school. And even last week she was in Africa and there was a fall there. So she was well prepared and she was so ready to come here and show us that example. So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We also want to ask you how you guys write your songs because like the song we listened to, 이 몸이 죽고 죽어, you also write a lot of your songs based on Korean stories or the Korean history as well. There's also a song that is related to Eastern learning as well in this album. So could you introduce that to us? 역사적인 우리나라 역사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음악을 많이 만들어 오고 계신데요. 또 동학과 관련된 음악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된 앨범이라고도 하셨어요. 네. 네.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뭐 어떤 곡이 있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그걸 풀어내셨는지요?
3: 이 동학과 관련된 블랙홀이 낸 앨범 중에서 네. 관련된 곡이 일단은 두 번째 앨범에 있는 녹두꽃 필 때 네.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잊혀진 전쟁
1: 오, 네.
3: 그리고 여덟 번째 앨범에 있는 방으로 이 몸이 죽고 죽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음악을 만들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부분을 영향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거거든요.
1: 네.
3: 블랙홀 음악이 주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3: 그중에서도 어떤 그 사회나 그 국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 우리나라하고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가장 평범하고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가 아닌가
1: 네.
3: 이렇게 생각했고
1: 네.
3: 그 표본을 동학으로 봤었습니다.
1: Oh, okay. Wow, we have a storyteller in the studio today. So there are some songs that they based on Eastern learning and the Korean history. And some examples he gave is the song we listened to beforehand, 이 몸이 죽고 죽어. There was also 녹두꽃 필 때 and also 잊혀진 전쟁. And he mentioned that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could be proud of for your own country. But if he's talking about his country, Korea, he realized that, of course, all different countries, they have their different ways of overcoming a crisis. And he mentioned that for Korea, one thing he noticed is that whenever there is something happening, whenever there is an obstacle or crisis, it's always the ordinary and the everyday people that start standing up. And that is something that he feels very, very proud of as a Korean. So that is something that he keeps in mind and something he learned from Eastern Learning. We do want to show you guys a video as well. So we mentioned the song 녹두꽃 필 때에, and this is a live video. 저희가 지금 공연 영상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녹두꽃 필 때의 라이브 영상인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또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Can we get it on the screen, please? 연결이 되었을까요? 두두두두. 지금 연결이 잠깐 안 된 것 같아서 그럼 저희 인터뷰 조금 더 진행하다가 나중에 다시 틀어볼까요? Okay. Or is it working? 일단 틀어놔 볼게요. 저희 혹시라도 틀어지면은 바로 이어. 아 정말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광경이라서 제가 솔직히 보통 이 정도로 연결이 안 되면 넘어가는 게 맞는데 아 저희 청취자분들도 너무 궁금해할 것 같고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지금 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일단 저희 최대한 연결해보고 네. 다른 질문들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we do have some technical difficulties right now, so we'll try our best to connect the screen very soon. But in the meantime, we'll go on with our interview. But don't worry, guys, we're gonna come back to the live performance because this is not something only I can watch. So you guys have four songs in this album: 이 몸이 죽고 죽어, 달빛 아래 홀로 걷다, 삶 녹두꽃 필 때에. I want to ask a very idol-like question that I ask my idol groups when I do an interview. What is your favorite song? 제가 뭔가 아이돌 분들이 오시면 약간 여쭤보는 질문이 있어요. 네. 다들 각자 나의 최애 곡 있는지.
2: 저는 네. 그 달빛 아래 홀로 걷다 노래 너무 좋아해요. 네. 가사에 아이의 미소를 안고 걷는다, 뛰놀며 안겨 잠들던 품을 떠나 외로이 달빛 아래서 걷는 아이라는 그 가사가 네. 뭔지 모르게 제 가슴에 딱 와닿았고 약간 어쨌든 인생은 혼자 아닙니까?
1: 그렇죠. 네,
2: 그래서 인생은 그 정말 일상을 마치고 홀로 달빛 아래서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아서 네. 저는 이거 노래 부를 때 네. 연습할 때 좀 울었어요. 네. 이 가사가 좀 가슴에 와닿아서 네. 그리고 참 그 판소리하고는 좀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헤비메탈 판소리 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직접적이고 그런 음악이다. 판소리가 네.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달빛 아래 홀로 걷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1: 혹시 방금 읽어주신 게 가사인가요? 네, 네, 네, 제가 한번 통역을 해보고 싶어서 네, 네, 번역하고 싶어서 네, 보여주시면 네, 네. 제가 네. Okay, so she mentioned
2: 가사 that... 외우기 힘들어요.
1: she mentioned that one of her favorite songs in this album is 달빛 아래 홀로 걷다, which literally means walking under the moonlight alone. And there are some lyrics that she really likes. For instance, there's a part that she mentioned, the child walks with a smile and a grin. They've been away from where they could just play around and be free, alone once again under this moonlight, walking this child. And so she thinks that this is a really sad lyric. Okay. And when she was practicing, she mentioned that she cried a lot as well. So that is one of the songs that she really enjoys. 또 멤버분들은 어떤 곡이 최애 곡이신가요?
3: 오늘은 그냥 저도 방 선생님처럼
2: 네. 깊은 밤에서 전곡
3: 달빛 아래 올라 걷다로 가겠습니다.
1: 혹시 저희 선생님처럼 우신 적 있으실까요? 두 분, 두 선배님은? 네.
4: 저도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원래는 이런 질문 받으면 녹두꽃 필 때 네. 항상 했었는데 네. 방 선생님이 참여하신 이후로 달빛 아래 올라 걷다로
1: 네. 오케이, 오케이.
2: 제가 많이 울렸습니다.
4: 진짜 실제 공연할 때 네. 옆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기타 연주하면서 진짜 눈물이 찔끔찔끔 날 정도로 이렇게 네. 너무 좋아요.
1: Wow, he was mentioning that, you know, when he's listening, he would usually say 녹두꽃 필 때, but because of our 선생님 today, master, he's saying, you know, I really get emotional listening to the song when she's singing live, so I want to mention that song. We do have our video ready now. 저희 영상이 연결이 됐거든요. 녹두꽃 필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s check out the video finally, guys. Let's go. Wow. Wow. 저희 다른 멤버분들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
2: 영화신 분들.
1: 와우.
2: 너무 멋있죠.
1: 와 에너지가 확실히. 네. 오, 저 뒤에 분들은 누구신가요?
2: 아이들이에요.
1: 아, the children 네. just chanting along.
2: 아이들이 저거 한 목이 튀었대요.
1: It helps them

0: 음반에 녹음된 목소리가 좋아요. Oh,
1: they are the real voices in the actual song recording as well. So cute. Wow. You guys can always... You can always... You can always... You can always... Wow, charisma. Oh wow, these videos are all available to check out on YouTube, right? 이런 영상들은 저희가 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네, 영상인 네, 거죠? 네. Okay guys, make sure you guys go check out the live version and their video versions as well if you guys are curious. Let's go on with our interview because we don't have a lot of time left and there are so many more questions I want to ask you guys. 저희가 너무 웃고 떠들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흘러서요. 네. 최대한 많은 질문들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아리랑이 저희가 해외 청취 분들이 굉장히 많은 방송국이라서 여기 오늘 함께 해주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외국인 분들이 또 요즘은 워낙 판소리나 네. 우리나라의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번 블랙홀 앨범을 들을 때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0: 일단 그 판소리의 소리도 중요한 네. 거지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그 정서가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면 한 번씩은 겪어봤을 때 느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멜로디 조금씩 더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연주도 그냥 일반 서양 음계보다는 네. 그 기타 연주조차도 국악의 그 음계를 많이 사용해서 많이 그렇게 연주도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네. 리듬도 그렇고.
1: 디테일하게 좀 들을수록 보이는 네. 게 많겠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1: Oh, interesting. He says that, of course, there is the amazing 판소리, but if you pay attention to the instrumental as well, and the instruments, the rhythm, and the scales, they actually used what we use traditionally in Korea. So not like other songs that they've been releasing in the past. There are differences in everything, not only the vocal, but in the back as well. So if you guys can pay attention to the detail, the more you'll be able to figure out and the more you'll be able to see as well. You guys were also on stage together. What was the reaction like when there was somebody wearing 한복 at a rock festival? Rock festival에 한복을 입은 분. 네. 저의 명창님이신가요?
2: 네.
1: 와, 반응이 너무 궁금한데요.
2: 저는 한복을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1: 누구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2: 우리 주상규 리더님께서 그리고 네. 대표님께서 꼭 한복을 입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어떻게 입을까?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가죽 한복을 입어야 되지 않냐.
1: 뭔가 좀 힙한 한복으로.
2: 네, 그런데 당일을 좀 입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우리 네. 전통의 당일을 입어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당일 입었더니 또 제가 부채를 들었거든요. 판소리꾼이 네. 하는 부채를 또 들고 했더니 네. 그 너무 신박했다고 네. 힙했다고 네. 가죽의 헤비메탈 그 사운드에 그리고 또 한복의 전통이 딱 어울려지니까 네. 너무 자유로워 보였다고 네, 어떤 기자님들이 네. 그동안 제가 하는 공연을 다 보셨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워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와, 저희 그날 관객분들이 좀 연령대가 어떻게 됐었나요?
0: 되게
1: 좀 다양하셨는데
2: 엄청 다양했어요.
0: 네, 거의 뭐 요즘에 락 페스티벌 보면 거의 한 20, 30대가 주로 그죠, 그렇죠. 오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블랙홀 전통적인 맞아요. 팬들도 좀 네. 오셔서
2: 아 제가 지난주 아프리카 갔다 왔다 했잖아요. 네, 네. 에스와티니의 희연병원을 지금 방송 다 듣고 계시는데 네. 거기에 계신 뭐 시애틀에서 온 의사 선생님, 아틀랜타에서 오신 선생님, 목사님 뭐 거기 또 한국

0: 있는지. 그치만 또 너무 블랙홀이라고 해주셔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하츠어택 초대석에 되게 희귀한 건데 노래를 한 곡밖에 안 들었어요. 보통 저희가 한 세네 곡까지
1: 네.
0: 듣는데 할 말이 저희가 너무 많아서 계속 계속 토크만 했는데도 저희가 대본을 다 넘어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저희 앞으로 또 새로운 활동이 있으시면 다시 찾아와 주시면 너무 저희는 감사할 것 같거든요.
2: 불러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죠.
0: 네, 저희가 너무 오늘 너무 즐겁게 떠드느라 노래를 한 곡밖에 듣지 못했는데 이제 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각자 저희 선생님과 블랙홀 선배님들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3: 네, 저희 방금 말씀하셨지만 방송 선생님하고 그락 페스티벌 다니고 싶고, 그래서 같이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제 작업하는 하고 나온 결과물들에 관해서 좀더더 구체적인 활동들 해야 되지 않을까
0: 네.
3: 싶어요.
0: Okay, so he says just like our master explained, they do want to go to the Rock Festival, and because they're just now promoting for their new album and they're still working on projects as well, time will probably have to pass to see what other plans that they have in the future, but I'm sure they're going to be out with more. 저희 선생님.
4: 네, 제가 내년 5월까지 해외
0: 네.
4: 스케줄이 좀 많이
0: 오,
4: 있어서 이제
0: 네.
4: 지금은 혼자 다니지만
0: 네.
4: 내년에는 블랙홀과 함께
0: 네.
4: 해외를 잘 다니고 또 우리
0: 오.
4: 판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게제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0: 네,
4: 네.
0: okay. She says that up until next May, she does have a lot of schedules booked overseas as well, and these are more of her solo works. But she's hoping that after that, she'll be able to have more opportunities with Black Hole as well overseas. I can totally tell that they really want to go overseas. 은지님 댓글에서 더안 바랍니다. 딱 30년만 더. I don't want more. I'm asking just for 30 more years. And also Ricky says art is limitless. 오늘 저희 인터뷰를 뭔가 정리해주는 청취자분의 댓글인 것 같은데요. 역시 예술은 한계가 없다. 정말 그거를 증명해주신 두 선배님들 모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2: 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2: 고맙습니다.
0: being with us today. The last song for today is 달빛 아래 홀로 걷다 by Black Hole, and I'll be back tomorrow for another live show.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정혜원, video director 심유경, engineer 김재희 and 안재선, writers 김혜림 and Ghost 유가령.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Bye, guys!

때 너에게 문자를 보냈지. 귀여운 사진과 함께. But you don't like me, but you don't like me. I want you to like me. 평소에 연락 한번 안 하던 애가 밤에 자기 심심할 때만 그래 맞아. 난 나밖에 모르는 어린 놈이지.

0: Get ready to dive into the best of K-pop and Korean culture right here on Radius.
1: Welcome back. It's time to kick off the special edition of Meet You Up. Tonight in the studio, we're going to be joined by Omega X. They recently took their global tour to 23 c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captivated fans all over the country. 자,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2: Let's go!
3: Let's go!
2: Welcome, no see.
1: 자, 그럼 오랜만에 한번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OMEGA X, 안녕하세요. OMEGA X입니다.
1: 아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5: 알겠습니다. 네. Oh, hi everyone. We're back. I'm Yechan from Omega X. We missed you so much.
1: Yo, you have no idea how much I missed that voice of yours.
6: 예? Yo, what's up? Yeah, it's been a long time. Yeah. I'm Hee-chan. Yeah.
1: Yo, your voices through my earbuds is giving me goosebumps right now. I'm feeling so happy to have you guys back. 자, 그럼 다음 분 가볼게요.
7: 예찬이 처음. Hi everyone. Long time no see. I'm Jae. 예.
8: 안녕하세요. 재한입니다.
1: Alright.
9: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1: Yeah!
9: Hello everyone. I'm coming from Omega S.
1: Yes. Yeah.
9: Thank you for coming today.
1: And
10: hello, long time no see.
1: Yay! Together, they're Omega X, and we're gonna talk everything about their recent schedule. The thing is, 제가 듣고 보니까 오늘 들었는데 여러분들 원래 오늘까지 휴일이었다고 들었어요. 원래는
8: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거의 아, 네. 처음으로 받은 와. 거의가 아니죠. 처음으로 받은 휴가였는데 와. 또 달려와야죠.
1: Ah, man. So they received their first ever vacation as an extremely short one after their intense schedule going through all these citi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y're supposed to be resting until today, but they came through all for this show. 진짜 이 방송 나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쉬는 날까지 반납하고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진짜.
2: 감사합니다.
3: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10: We miss you.
1: Yay! 자, 어쨌거나 근데 뭐 추석은 그러면 어떻게 보냈어요? Did you get to enjoy the 추석 holiday?
10: 네, 완전 잘 보내고 왔습니다.
1: 아, 오케이. What 네. did you do then?
10: 저는 본가를 일단 바로 다녀왔고요.
1: 오케이.
10: 네, 그리고 가족분들 만나서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저희 집 고양이도 또 보고 왔습니다.
1: Okay, so I went back to my hometown getting to meet up with the family and I also got to meet my cat as well. 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봐야겠어요. Kevin.
11: Yeah.
1: What did you do during Chuseok holiday?
11: 가족들과 부산에 가서 부산 오. 서면에서 방탈출하고 왔어요.
1: 아. Alright, so he went back to his hometown, located in Busan, and he tried this thing called 방탈출, the escape room. Well, how did it turn out for you? 결국에 탈출 잘 하셨나요? Did you manage to escape?
11: 그러니까 제가 공포 테마를 좋아하는데 공포를 okay. 무서워해서. Oh. 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는데 그냥 봐주시고 해서 탈출했습니다.
1: 그럼 뭐 거의 그냥 실패.
11: 네, 실패인데 추석이니까 즐기게 해주신 것 같아요.
1: Well, thank you so much. So he tried this horror-themed escape room, but since the time ran out, he failed to escape until the staff actually got him out.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자, 휘찬 씨.
8: 오, 네.
1: 어떻게 보내셨어요? How was your 추석 holiday?
8: 추석 때 저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래 레슨과 연습을 좀 혼자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1: In order to improve my skill as a performer, I took the vocal lesson and I was practicing. 이제 오랜만에 한국 돌아오신 거잖아요.
11: 네. 네.
1: 뭐 좀 그리웠던 거나 그런 거 있으신지. So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time you guys were in Korea. So is there anything you guys missed while you guys were staying in the States?
8: 그리웠던 거 일단 저는 집이 좀 그리웠어요.
1: 아,
10: 그치.
1: Okay. Jae said, I miss my home. What about home? 어떤 집에 대한 어떤 거를 그리워하셨나요? Okay. 아, Zen.
3: 제니 형이 그리웠어.
10: 나는 그리웠니?
3: 미미 스제노.
1: 오케이. 아니 그러면 뭐 다른 거는요? 댁에서 뭐 하셨어요? 재현 씨는 돌아가시자마자. What was the first thing you did after entering your home?
8: 저는 이제 한국 오자마자 네. 이제 먹고 싶었던 음식도 먹고 mm-hmm. 그리고 진짜 푹 쉬었어요.
1: Okay, I took a quality break, eating all the things that I was craving. 자, 어쨌거나 이제 추석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번 이분에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Mr. YC, yeah. also known as 예찬. Yeah. 예찬 씨, 추억에서 가장 추억이래 추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인가요? What was the most memorable thing during 추석 holiday? And I want you to say it in English.
5: Okay. So most of the days I spend time with my family and my friends, and at the end of these holidays I got chance to just live alone. I booked the random hotel and stayed there for a day, and it was I think it was really nice experience because I haven't had any vacation on my own. Mm-hmm. So yeah, at the hotel I got to like make some plans for my future there and just
2: plans for your future.
5: Yeah, listen to music and just eat pizza, one whole pizza for my own. Yeah, it was really a nice time.
1: Dude, I don't know if you noticed, but your English improved a lot. Is it because of the tour?
5: I think it is because of tour.
1: Wait, so in what language were you guys throwing your performance in the States? Mostly in English, I assume,
5: yeah,
1: right?
5: Yeah, in English.
1: Okay, what about other members? Did your English improve as well?
10: 나도 웃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Okay.
11: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1: 젠 씨가 오랜만에 보니까 약간 갑자기 되게 귀여움이 좀 상승한 것 같아요. Like cuteness overload. And I'm talking about Zan right now. He's like, I have no idea what you guys are talking about. Please count me in the joke. Well, thank you. 자, 어쨌거나 세빈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투어하시면서 좀 영어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미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어요?
12: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네.

0: 그 공연 중에 이제 포획이들의 이제 감동적인 페이스와 막 소리 지르는 것들, 그리고 멤버들과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정말 성장했고, 그 다음에 더 친해졌고, 더 서로 서로 더 그냥 서로 잘 챙겨주고 그런 게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So the most memorable thing during the tour in US was the look on the four X's faces. And through the tour, I got to improve myself a lot as a stage performer. And members-wise, our relationship became a lot more tighter compared to the past. And speaking of which, let's take some time to speak about your tour then. 그럼 얘기 나온 김에 미주 투어 No Limit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너무 부러워요. 8월 13일부터 마이애미 시작으로 9월 18일 시애틀까지 한달 사이에 23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는 거는 와, 진짜 완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진짜. Sounds like an extreme sports to me. So, the tour was called No Limit, and they began their journey in Miami on August 13th and wrapped up in Seattle on September 18th, performing in 23 cities across the states within 1 month. Like, how hectic was it? 어떠셨나요?
2: 진짜 제목 그대로 노 리밋이었던 것 같아요. 투어 자체가.
1: Okay, it was pretty self-explanatory, like the name of the tour. It was an opportunity for us to test our limit.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약간
2: 맞아요.
1: 우리의 limit을 시험 왔다.
3: 맞아요. 진짜로 시험하는 저런
2: 저의 리밋이
3: 투어였던 것
2: 어디까지일까?
1: 같아요. Alright. 아니 그러면 되게 뭐 좋았던 순간도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가장 좀 약간 와 이거 쉽지 않다 싶었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Was there a hardship during the tour?
3: 아무래도 이제 투어 직전에 제니가 빠지게 되면서 제니가 없는 빈자리가 꽤나 많이 컸었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었죠.
1: Alright, so the hardest part for, I believe, most of the members was missing Zen's presence during the tour due to his health issue. But you guys got to call each other through video call, right? 그래도 비디오 콜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4: 맞아요.
1: 보통 어떤 얘기 하셨어요? What did you guys talk about while you guys were on the phone?
5: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걸 어디까지 말씀을 제가 또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또 이제 중간에 또 어떻게 합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멤버들과의 그리고 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사와의 또 소통도 있었었고요. 또 이런 뭔가 그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저도 뭐 힘든 것도 당연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미안한 마음도 좀 많이 컸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멤버들도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앞두고 있는 콘서트 준비도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전해 듣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도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마음에 좀 이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락을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1: Alright, so turns out it was more than just talking about the trivial things happening in their life, but they were rather talking about whether he could hop back on the tour in the middle of the schedule or not, and they were also preparing the upcoming concert together by consulting with each other. 자, 어쨌거나 예찬이 조아님께서 다음엔 꼭 같이 I want you guys to be together for the next concert. 자, 그렇다면 이분을 위해서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지요. 바로 자, 10월 17일에 오메가 X 국내 콘서트 예정인데요. 이날 이제 제인 씨 함께 하시죠?
5: 맞습니다.
1: Alright. Seems they're gonna be together for a show. It's an upcoming one happening on October 17th. Omega X will be having a concert in Korea, and Zen will be part of this. Could you guys tell us a bit about this concert, please? 이 콘서트 조금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5: 좋습니다.
4: 저희 콘서트 되게 오랜만에 하는 한국 콘서트다 보니까 되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포에기 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없는 시간까지 되게 쪼개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보러 와주삼.
1: Okay, so he said, since it's been a while since the last time we threw a concert in Korea, we're actually looking forward to this show a lot. So everyone, come through, is what he said. 자, 어쨌거나 이름은요, Omega X Asia Tour Beyond in Seoul이고요. 1회차는 오후 1시.

0: 1시 30분. 네. 아, 그리고 2회차는 오후 7시 30분. 네. 장소는 큐브 컨벤션 센터라는 데서 열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공연 구경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Yes. All right, once again, the name of this show is called 2026 Omega X Asia Tour Beyond in Seoul. It's going to happen on October 17th, Saturday. And the first show is going to be held at 1:30 p.m. Korean Standard Time, and the second one is going to be held at 7:30 p.m. and the venue is called Cube Convention Center. 자, 그렇다면 이 콘서트 좀 기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we can look forward to about this show?
1: 아까 제니 형이 말한 것처럼 저희가 또 미국에서도 이번 콘서트를 위해서 작업을 계속 해 왔어요.
0: 네.
1: 예를 들면 일본어로 된 노래, 저희가 발매했던 일본 곡들을 이제 한국어로 다시 녹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신곡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레네게이트를 무조건 당연히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스포일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Like Zen said earlier, we had been preparing for this upcoming show while we were on the US tour, and some of the things that I can say for now include Japanese only song translated into Korean and also a couple of new songs. 자, new song 하니까 이제 제가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는데요. 투어 얘기 잠깐만 다시 돌아가 봐서 공연 때 공연 전날에 녹음한 노래를 공개를 하시기도 했다고. So I heard that you guys unveiled the unreleased track during one of your shows during the tour, right?
1: Yeah, right.
0: Tell us about the song. Is it going to be released anytime soon? 곧 발매될 노래인가요?
2: 어떤 노래죠? 그렇죠. 스포를 했었죠.
0: 네.
2: 아, 맞아요. 이제 저희가 한콘 때 첫 공개를 하려고
0: 오케이.
2: 이제 LA에서 저희가 공연 전날에 녹음을 하고
0: 와.
2: 이제 아주 멋있는 곡이 네. 탄생한 것 같습니다.
0: Interesting. So the song is going to be unveiled through their upcoming show on October 17th, and they first recorded this track the day before their LA concert. 자, 이 노래는 그러면 아니다. 스포일이 더 될 수도 있으니까 굳이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콘서트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에게 기대해 달라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ould you guys make a speech for the ones who's looking forward to come through?
2: 네, 이제 저희가 오메가 X가 처음으로 하는 밴드 셋 공연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브감을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보여드렸던 무대 그리고 일본에서 보여드렸던 무대, 새로운 무대, 새로운 곡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0: 풀 밴드예요.
3: 오.
0: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
2: 아닙니다. 웬만한 곡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밴드와 함께 할 것 같고요.
0: 오, 너무 좋겠다, 진짜.
2: 네, 네, 맞습니다.
0: Okay, and you shall find out through the show. So he accidentally spoiled something about the upcoming show is that they're going to be accompanied by the full live band and they're going to be preparing all sorts of goodies. So if you guys are interested, book the ticket for yourself. It's going to happen within the next 2 weeks.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ega X called Renegade and come back to continue our conversation. Enjoy! Renegade. Renegade. 우린 깊이 대현쇼. Run away. I'ma get it buzzing like a virgin. Run it up, run it up, run it back. Gonna pop on out to go run that top my tree. Wanna get like me when I hit that strike. I'ma break your streak, so dance.

0: very dumb.
1: Man, the amount of details added to this one single song. You don't often get this kind of detailed music in Korean music industry. That's how talented this group is, everyone. Go start streaming the song that we just heard. It's called Renegade by Omega X. And you know what? For the people who might be unfamiliar with this song, can any of you guys explain a bit about the song, please? 만약에 이제 Renegade라는 노래를 잘 모를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2: 네, 저희가 약간 일렉트릭적인 노래를 이제 올해 초에 조금 도전해 보고 싶어서 그때 썼던 노래가 이제 Renegade였고요. 그리고 Renegade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이제 이탈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냥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냥 다 같이 오늘 밤은 재밌게 놀자, 뒤집어지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되게 신나고 네. 이렇게 다 같이 춤출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1: Alright, so it's one of those songs that we made during the beginning of this year. It's an electronica-based music. It's called Renegade, and it's all about getting out of our comfort zone. Stepping out of our comfort zone and all about having some fun. And it's gonna be a good concert material-ish song.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아리랑 라디오에서 현재 청취율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아리랑 라디오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설문조사 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로 접속하셔서 받아주셔도 됩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골라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좋아하는 이유를 오늘의 경우 이제 게스트라고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주관식이 있다면 오메가 X라고 딱 써주시면 다음번에도 오메가 X 여러분들을 또 보실 수 있게 되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segment, I got a quick announcement to make. It's about the survey. Yes, it is still ongoing. It's hosted by Gallup Korea, and you guys can take it through our official website or through the link posted on YouTube live chat right now. And when asked why you like the program, you can choose whatever you feel like choosing, but in today's case, please check because I love the guests. And if you get the option to write in whichever guest's name you feel like writing, then make sure to type in Omega X so we could bring him back in the future once again. And one more thing, when you're asked what your favorite show is, it'd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guys could choose our show, Radiance.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서 이제 yes or no 타임입니다. Now it's time for our yes or no segment. When I say 1, 2, 3, I want you to answer honestly and say yes or no as loudly as possible. Q1. 외국에 오래 있을 때 꼭 먹고 싶은 한국 음식이 있습니다. If you're abroad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re's a Korean food you absolutely start craving. On a count of 3, 2, 1, let go, Bama.
3: Oh. All
1: right, Jaehyun.
4: 전 이번에 진짜 너무 먹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5: 오, 그게 궁금해, 뭐예요? 궁금해, 아. 궁금해, 궁금해.
4: 네, 제가 그 저희 포에이들한테도 얘기하긴 했었는데
1: 기대된다.
4: 삼겹살.
2: 와, 똑같다.
4: 그리고 그 삼겹살 기름에 구워진 김치와 와~ 사이드로 된장찌개, 계란찜, 와~ 그리고 공깃밥까지 싹 해서.
3: 맛있겠다.
2: 아,
6: 재현이 형 너무 좋아해. 아.
1: 근데 사실 거의 K타운 가도 이거 비슷하긴 한데 또 은근히 그, 달라. 네. 그렇죠.
3: 맞아요.
4: 이게. 네. 한국에서 먹는 거랑 또 너무 다른 맞아. 느낌이니까
1: 맞아, 아, 갑자기 맞아. 먹고 싶다. 네. So he said, there's this food, a set of food that I've been craving while I was on tour. That is Korean barbecue, along with grilled kimchi, with a bowl of miso soup and a bowl of rice. And despite you can get it from all the K-towns in the States, it doesn't taste quite like it. Zen, what's up with you?
7: 아, 근데
4: What's wrong with you?
7: 약간 지금 좀 잭 스페로우 같아요. 뭔가
1: 잭 스페로우? 누가요?
7: 방금 말씀하신 게
1: 제가요. Thank you. I'll take that as a compliment. 네.
7: 아 근데 저도 완전 똑같은 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도 네. 삼겹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1: 아 진짜?
7: 진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근데 저는 조금 달랐던 게 멤버들이 이번에 다 해외 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외 숙소에 혼자 있었어요.
2: 그치.
7: 그러니까 삼겹살 이게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1: 아 혼자 먹기는 또 아,
7: 사실 배달을 시켜서 먹기는 했는데 이제 좀 다른 그 느낌이 아니에요.
2: 같이 먹어.
7: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후로 아직 먹지를 못했어요. 아, 일단 삼겹살을. 그 멤버들이 가고도 가고 나서 지금까지 그 삼겹살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먹으러
4: 가자. 날 잡아야 돼. 아,
1: 갑자기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있어요, 진짜. 네. So Zen said, while they were away for the tour, I was the only person waiting inside our dorm, and I was craving Korean barbecue so much. But it's one of those foods that you can't quite eat on your soul. But I ended up getting it delivered anyway. But it didn't taste quite like it. So I would like to go on a team outing so we could enjoy the Korean barbecue all together.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쭤봐야겠어요, 채연 씨.
0: 네.
1: 방금 응 하셨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저는 진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저는 진짜 한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처음 이제 미국에서 한국 돌아온 날 먹었던 아구찜도 있었고요. 아~ 아귀찜이랑 그리고 김치찜,
1: 오케이.
0: 김치찌개, 된장찌개.
1: All these old school Korean food that he had been craving while he was on tour, like surprising. 뭐 저는 뭔가 약간 좀 더 약간 좀 되게 흔한 거를 예상했어요. 약간
0: 아, 좀 막
1: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돼지국밥.
0: 아.
1: 근데 막 아귀찜.
7: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쉽지 않아.
7: 쉽지 않죠.
0: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 맞아.
0: 그리고 국밥도 있었어요.
1: 국밥.
0: 그 국밥은 다음 날 재현이랑 또 먹었고.
1: 아, 오케이. Alrigh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Before we make any more of our listeners hungry. Now, question number two. 무대 오르기 전에 하는 나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There's a routine that I always stick to before going on stage. On the count of 3, 2, 1, let's go!
2: Let's go.
1: I was gonna ask you this question, Chaeyeon, but since you said no, Kevin?
3: Yeah, X.
1: 잠깐만요.
0: 네.
1: Kevin.
3: Yeah.
1: 무대 올라가기 전에 보통 뭐 하세요? What do you do before going on stage?
3: 근데 이게
1: even though you don't have this fixed routine, 뭔가 정해진 루틴이 없더라도.
3: 아, 네. 몸은 근데 무조건 풀긴 하는데 이것도 근데 뭔가가 루틴이지? 당연한 거 아닌가 해서
1: okay. 굳이 okay. It's kind of 네. cliche, but I usually warm up my body. 그럼 warm up 루틴이 어떻게 되시나요? How do you warm up your body?
3: 아, 몸 푸는 루틴이요? 네. 어 우선은 제 허벅지에 알이 좀 너무 많이 베겨서
1: okay.
3: 다리 위주로 좀 많이 풀어요.
1: 아, okay. Usually my thigh parts are very stiff, so I usually warm up that part before going on stage. 자,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Zen, what do you do?
7: 저는 완전 deep breathing을 많이 완전 해야 합니다.
2: Deep breathing.
7: Deep breathing.
1: Deep breathing.
7: 네.
2: Deep breathing.
1: 굉장히 명상을 좋아하는
2: meditation.
7: 진짜. Meditation. 그 올라가기 근데 정말 올라가기 한 1분 전에는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제가 그 완전 루틴이 어긋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4: 한 콘 하기 전에 말 걸어야겠다. 1분
7: 전에. 아, 진짜.
1: It's gonna jinx it. 네, 그럼 진짜, 무조건 징크스 생겨 그거
7: 네,
1: 진짜로.
7: 진짜 안 돼요.
1: Alright, so Zen said, I need at least one good minute of time for me to do what he referred to as deep breathing.
7: 네,
1: Also known as meditation. Yeah.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휘찬 씨, 뭐 하세요?
8: 저는 이제 혼자 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매 무대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0: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항상 무대 전에. 그래가지고
1: 너무 신기하다.
0: 이 심장을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두드리게
2: 이거 봤다.
0: 세게 한 번씩 이거를
3: 진짜. 네.
4: 와, so he just said whenever when it comes to a show, I always get extremely nervous. So what I do is tap on my heart until I settle down a bit. Well, thank you so much.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만약 10년 후 나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If you could call yourself 10 years from now, there's something you definitely want to ask your future self. Yes or no? On a count of 3, 2, 1, let go! 빠밤!
0: 빠밤!
4: 자, 세빈 씨!
5: Yeah.
4: What would you like to ask your future self?
5: 몸은 건강한지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뭔지. 아, 저는 솔직히 아이돌 계속 쭉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어? 세빈아? 아, 세빈 형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2: 형이 됐네.
1: 세빈 형!
5: 세빈 형! 세빈 형! 잘, 몸 건강하지?
4: Seven. Oh, you know what? The first thing I'm going to be asking is whether I'm healthy or not. And the second thing that I'm going to be asking is that since I would like to continue my career as an idol, a member of an idol group, I think I'm going to be asking what my then current job is. 자, 그리고 재미있는 답변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Mo YHN 님이 이제.
5: 네.
4: 아니, 아니다. 이거는 약간.
2: 봤어요, 봤어요.
4: 그거는 이제 모두가 궁금한 네, 것입니다. 그렇죠. That's something we're all curious. Yeah. My friend.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졌어요. 재현 씨.
2: 네.
4: What would you like to ask to your future self?
2: 아무래도 저의 행복을 가장 먼저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4: 와,
2: 행복하니?
4: Alright, so
2: 10년이
4: he
2: 지났는데.
4: said, I would like to ask myself, my future self, whether I'm feeling happy or not. So define happiness. 그러면 그 재현 씨가 생각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이 뭔가요?
2: 저는 그때그때 그날그날 또 막 다른 느낌이에요, 행복이. 그래서 그냥 10년, 지금의 딱 10년 후에 지금의 저는 과연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있을까가 궁금한 것 같아요.
4: Okay, so I'm feeling happy by different factors every single day. So it's more like me wanting to ask my future self about what kind of thing is making me happy at that point of life.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let's go back to you, Mr. 예찬.
6: Yeah.
1: 어떻게 하고 싶은데?
4: 아니,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Before we proceed, let's try to imitate what he just said. On a count of 3, 2, 1.
6: Yeah.
4: Let's hear it.
6: Yo, what I want to ask is, it's so simple. 재현이 형이랑 비슷한데, 너 해냈니? Did you make it?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4: Alright, so Yechen said, I would like to ask myself whether I made it or not. So what do you mean by made it? Like, what kind of goal do you have in your mind within the next 10 years?
6: 요즘 들어서 점점 이렇게 원하는 게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오메가X가 정말 잘 된 그룹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10년 뒤에도 제 음악을 잘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걸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 네. 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계획을 막 세우고.
4: Alright, so recently I started having more clear vision about my future, and I would like to ask some questions like whether I'm going to be recognized or not in the future, and what was the other thing?
6: 혼자서의 음악.
4: Other than you being recognized with your music.
6: Yeah.
4: And what was the second thing? There was another one.
6: 아,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안정적으로 계속 늙을 때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게끔.
4: Okay, 네. So it's all about maintaining his career as a musician. XOXOXOX_XOXO님이 호텔에서 많은 생각을 했군요. So you thought about all that in a hotel.
6: Yeah, like 노천탕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4: 근데 사실 진짜 오메가X는 아마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요? 진짜 여러분들 목표가 몇 살 때까지 하기예요? 저는 so how long would you like to continue your career for?
2: 제가 팬분들께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4: 오케이
2: 팔순잔치 바모스라고 그래서 일단 앰뷸런스 열대 불러놓고
3: 똑같이 살이길래.
5: 저는 그래도 뭐 한 250살까지는 그래도
6: 의료가 이제 발전을 하니까.
7: 네. Alright, so first off, Jaehyun said, I promise this one thing to our fans, also known as 4X's, is that we're going to be throwing our 80s birthday party in, called 80s Birthday Vamos, along with a couple of ambulances waiting on the side. And Sebin said, as long as we can continue our career. Alright, 근데 꼭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하나 더 듣고 돌아올 시간이 돼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Day Zero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노래 제목 너무 의미가 좋아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Care to explain a bit about the song, please?
3: 예찬?
6: 재한?
1: Kevin?
7: You know what? I'm gonna point one person to explain about this song. I... 와.
5: 장난 아니다.
7: 휘찬.
5: Let's go.
0: 아, 그 Day Zero 처음부터 시작하자인가요? 약간 처음으로 돌아가자인가요?
5: 처음부터 다시 네. 시작하자.
0: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3: 네.
0: Day Zero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7: Alright, so the core message of this song is all about starting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starting everything from all over again. With that, we're gonna have a listen to the song and
5: 아니요, 이대로 들을 순 없어요. 잠깐만.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도전자 받습니다.
7: Who would like to give it a challenge?
8: 바로 이게 원래 담당이 있었어요, 케빈이. 네.
7: Alright, Kevin, let's go.
2: 데이 제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곡이고요. 이제 그 데이 제로의 제목답게 다 같이 그냥 즐기면서 놀자라는 느낌의 곡이 맞죠, 형?
8: 맞습니다.
2: 네.
7: Okay, so it's all about what they thought was an ending turned out to be the new beginning. And it's all about having fun together. So I hope you guys enjoy this next song. We have Day Zero by Omega X. Enjoy!
3: Let's go.

0: That certainly was a very energetic song. We just had Day Zero by Omega X. I hope you guys got to have a lot of fun while listening to it.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파트 넘어가야 되는데요. Now we're gonna move on to the next part. And this time, we prepared some questions for the members of Omega X. Who would like to go first? 어느 분이 먼저 가주실까요?
1: 저부터 가보겠습니다.
0: All right, let's go, Sebin.
1: Sebin first.
2: Okay.
3: Yeah.
1: 엘리노르님. Eleanor. Elinor 님.
0: 네.
1: 재현아, 헬스장 브이로그 찍어 줄 생각 없어?
2: 아, 그게 질문이에요?
4: Yes or no? Yes or no?
0: 자, 그렇다면 이제 this question is from Eleanor and the question was for 재현. She's wondering whether he has any intention of filming a vlog at the gym. Now, yes or no? On a count of 3, 2, 1, let go.
5: Yes. 오! 아, 왜냐면은 제가 혁이랑 같이 한국에서 제일 큰 헬스장을 같이 탐방을 가기로 했어요.
0: 오, 오케이.
5: 그래서 뭔가 그냥, 만약에 그때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재현 and 혁, they actually have a plan to visit this biggest gym in South Korea. So hopefully we might be able to get the vlog from them.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네. 저는 오맹님이 투어하면서 더 좋아진 곡 있나요? 멤버들은 어떤 곡 할 때 제일 재밌는지 궁금해요.
0: Okay, any song from your catalog you started enjoying more since the tour?
6: 저는 이번 투어에서 더 좋아졌던 곡은 바이너리스타가 좀 더 이 바이너리스타가 끝나고 나면 항상 제가 이렇게 우수에 젖어 있어요. 뭔가 저를 울리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0: Okay, so there's something really emotional and sentimental about this song that every time I perform this song, it's making me. And anything else?
7: I think 그 재현 형한테 이제 좀 추가를 하자면은 너무 고맙게도 팬분들께 이제 저희가 노래 시작 전에 이제 인트로가 나오면서 다 같이 핸드폰 불이랑 그 팬라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박자에 맞춰서 같이 해달라 이러니까. 관객분들이 꽉 차 있는 공연장에서 막 엄청 많은 불빛을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이너리스타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0: Okay, on top of that, whenever we're performing that song, we often ask our fans to throw up the lights using their cell phone. And whenever I'm seeing them waving according to the beat of the music, I feel very grateful. And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었는데 느낀 감정이 예쁘다.
7: 예쁘다.
0: 예쁘다였나요?
7: 뭐였지?
5: Pretty. 예쁘다.
0: Was it pretty?
8: 예쁘다.
5: Beautiful?
7: It was beautiful.
0: Yeah, all right. Well, thank you. What about you, Mr. Kevin?
9: 아, 저는 바모스를 골랐는데 바모스 이제 저희 이제 사람 많을 멤버 많을 때 했을 때 이제 멤버가 적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된 파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다들 재밌는 파트 하고 있었구나. 되게 추하면서 재밌더라고요.
0: Wow, that was so unhinged. Kevin said, well, I gotta choose Vamos. That's the song I started enjoying more. Now that we're a few members short, I started taking over some more parts from that song, and I came to this conclusion that they were having the time of their life while performing the lines.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Zen, take it away.
8: 네. 질문이 좀 길어서요.
0: 네, 천천히 해주세요.
8: 네, 그 예찬이가 그 브금 살짝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0: 오케이. 네.
7: 브금.
6: BGM 시작해주세요.
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메가 X가 라디오에 찾아와서 정말 반가워요. 쉴 틈 없이 이어졌던 미국 투어를 무사히 잘 마친 것도 정말 축하해요. 현지 팬분들이 여러분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기뻤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랑과 에너지를 가득 받아왔을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한국 콘서트와 일본 콘서트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두 나라에서 하는 공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각각 어떤 부분이 특별한지

0: preparing for a Japan and Korea concert, and I would like you guys to spoil something about the concerts. 자, 그렇다면 네. 조금 스포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사실 한국 콘서트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많이 저희가 스포를 한 것 같아서요.
0: 이번에 한번 일본 스포를 들어가 볼까요?
1: 네,
0: They
1: 사실...
0: already spoiled a lot of things about the Korean concert, so let's hear about the Japanese side this time.
1: 아, 일본 콘서트에 대한 스포일러라기보다는 제가 일본 콘서트에 대해서 느낌점이라기 볼까 느낌점을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저희가 일본 콘서트를 하면 항상 팬분들과 저희의 무대가 좀 되게 가깝다고 항상 좀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이 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단어가 저도 적절히 생각이 안 나는데 팬분들과 저희의 이 교감이 되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일본 콘서트를 할 때 뭔가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저희 오메가 X 무대를 보러 오셨을 때 가장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Alright, so since we spoke some things about the Korean concert already, if I were to share how I feel about the shows in Japan, I would like to say that the distance,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us and the audience is pretty close whenever we're performing in Japan, and that's what's making all the concerts happening there so special. So I want you guys to fully enjoy how immersive the whole show is. 자,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뭔가 더 얘기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Nothing?
2: 아, 일본에서만 또 하는 일본어의 곡들을 또 포예기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0: 네. Okay, so there's going to be a couple songs performed only in Japan. So let's look forward to it, everyone. Yeah. 자, 그렇다면 yeah.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3: Yes. Yeah.
4: Let's go, Ye-chan. Take it away.
2: Okay, this is from Tiffany. And she says, I was so fortunate enough to see you on this see you on tour in U.S., 저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합니다. I know you had long travel days traveling over 7,900 miles in total and spent a lot of time in the car. 저희가 7,900마일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고 정말 차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What did you do to keep yourselves busy or occupied?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Occupied.
0: 그러니까 아 이거 뭔가 뭐로 직역이 안 된다 이거는.
2: 뭔가 약간.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0: 약간 그 가벼운 느낌에 네. 그냥 뭘 하면서 좀 시간을 보냈냐 정도죠.
2: 네. 그렇게 네. 할 수 있었는가?
5: 그 안에서.
2: 네. 그렇죠.
1: 이건 나도 궁금하다.
0: 근데 시간이 지금 다 돼버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만 깔끔하게 딱 예찬 씨 얘기해 볼게요. What 네. did you do in the car?
2: Enough rest.
0: Okay.
2: On the recliner's seat.
0: Thank you so much.
5: 깔끔하다.
0: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오메가 X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쉬시는 감사합니다. 날인데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일부터 또 멋진 활동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hrough to the show. I'm talking to the members of Omega X. And with that, it's time for us to stream the last track. It's called Life Detox by Omega X. This has been your host, Samuel Saw, and I'm gonna let him say the final goodbye to our listeners. 자, 마지막 그룹 인사 부탁드립니다.
6: 네, 오랜만에 마지막 인사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7: 오메가X였습니다.
8: 감사합니다.
6: 바이바이.
7: 바이바이.
9: Have a good night.
10: 우린 이제 가요.

제비새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 학교 운동장에 제비새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빗에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콜대 꼬장

0: It's time for our Wednesday segment, Tune In Time. And our guest today creates mysterious harmonies that cross between East and West with every breath. Please welcome Haenghwang player and composer Kim Hyo-young. Welcome.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m Hyo-young Kim. And I play 생황,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Yes. Thank you.
0: Hello, hello, and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Well, I wonder, did you get a good meal before coming in here? Do you tend to like have full meals or just light meal when you have like an important thing going on? 오늘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식사는 든든하게 하셨나요?
1: 사실 너무 떨려서 네. 잘 못 먹었고요. 그냥 계란 두 알 먹고 왔습니다.
0: 아,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편이시군요. Alright, so because she was a little nervous for the radio today, she didn't eat too much for her breakfast. She had two boiled eggs. Alright, well, it's just past 11 a.m. here in Korea. Are you a morning person? Or would you say you are a night owl?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보통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올빼미 형이세요?
1: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편이고요. 7시 네. 일어나서 네. 운동도 가는 편이에요.
0: 아, 오늘도 운동하셨을까요?
1: 오늘은 못했습니다.
0: So usually she is a early bird. She wakes up at 7 a.m. every day and goes to exercise as well. And I asked her if she worked out this morning as well, but she couldn't today because she was preparing for today's radio. All right, well now that we've warmed up a little, let's dive into your musical world then. First, could you please introduce us to this instrument, 생황, that could be quite unfamiliar for our crunchers. 이제 분위기도 살짝 풀렸으니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시라고 하니까 이 시간대가 너무 부담스럽진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생황 아티스트 김효영님의 음악 세계로 빠져보겠습니다. 먼저 이 생황이라는 악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보기에 되게 생소하시죠? 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0: 너무 예뻐요, 근데.
1: 네, 보통 네. 아이들은 들어보면 네. 총 같다고 많이 해요.
0: 아, so it looks quite unfamiliar, right? Crunchers, I'm sure you haven't seen this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 yourself before. And it's my first time, too, seeing it live like this, in person. When she asks children, what do you think this is? Children often say, it looks like a gun, like a weapon.
1: Yes. 네. 그래서 이 악기를 보면은 역사는 이 3000년 넘었어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악기고요.
0: 네네. So the history of this instrument goes back to 3000 years. It was made first in the Silla dynasty.
1: 예. 그 이후에는 조선시대에 보이는데 김홍도라는 화가와 신인봉이라는 네. 화가의 그림이 많이 등장을 해서 그 쓰임을 알 수가 있어요.
0: 아. And after that,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you could often see this instrument appear in the paintings of famous painters such as Kim Hong-do and Shin Yong-bok as well.
1: 그리고 구조를 보면요, 관이 여러 개 꽂혀 있어요. 네. 이 아래 통이 있고요.
0: 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instrument, there are multiple bamboo pipes, and then there's that big bowl in the middle, at the bottom.
1: 이 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한 관마다 한 개의 의미 나요.
0: 네, 대나무 관인 거죠.
1: 대나무 관이고 네. 지금 이 관은 24개의 관이 꽂혀 있어요. 아. 24개의 의미란 뜻이죠.
0: 아, and each of these bamboo pipes represent a pitch, a different pitch. And this very instrument you're looking at right here has 24 different pipes, meaning it can make 24 different pitches.
1: 그리고 아래 네. 통에 치구인데 네, 네. 치구 옛날에는 지금은 새로 만들었지만 옛날에는 네. 박이었어요. 조롱박.
0: 오, 와우. So if you take a look at that mouthpiece area, it's new. It's a modern version, but in the past, it was made differently. Oh, and she just 네. unplugged 네. one part and took out a pipe.
1: 네. 한 관을 보시면은 아래 리드가 달려 있어요. 네네. 리드가 있고 위에 구멍이 있죠. 네. 그래서 리드가 울리는 건데 바람을 막고 불면은 네.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0: Wow. So she just tried blowing into one pipe. You see there's the reed at the bottom and there's the hole. If you close the hole, block it and blow into it, you just heard that sound.
1: 네. 그리고 여기 리드에 보면 빨간 점이 보이실 거예요. 네. 이 점이 음 맞추는 도구여서 네. 이 점이 무거울수록 음이 내려가고 뜨면 올라가는 역할을 하고
0: 아, 그
1: 있어요.
0: 그 빨간 부분이요?
1: 네네. 요 빨간 쬐끄만 부분에서 아.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뗐다 붙였다면서.
0: Oh, wow. So you see a red dot on the reed, and that's what you use to tune the pitch as well. Whether it's heavy or light, you can control the pitch and tune it yourself to make sure that it's on the right pitch. And it looks pretty easy to lock and, I guess, dismantle. 꽤 쉽게 근데 이게 해체가 되네요.
1: 맨날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뺐다 뺐다를 많이 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0: 연습하시고 나서 매번 청소를 하시나요? 네네, So she always takes them out after practice and cleans them up, each of the pipe. Wow, that's a lot of work. Oh my gosh. 굉장히 부지런하기도 해야겠네요.
1: 맞습니다.
0: You have to be really diligent to be able to play that and clean it up afterwards as well. But anyhow, I guess it's hard to really fully appreciate this instrument just by looking at it. So we'll hear a little bit of what 생황 sounds like now. 보는 것만으로는 그 매력을 다 알기 어렵죠. 생황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곡 살짝 들어볼까 하는데요. 김효영님의 자작곡 고즈넉입니다.

0: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performance. Wow. I think that sort of sounded like an organ too. 약간 오르간 소리랑 비슷한 느낌도 나고요.
1: 네, 생황 자체가 네. 그 파이프 오르간의 기원전 악기기도 해서 아, 그렇습니다. 마, 영어로 아. 마우스 오르간.
0: Oh, okay. So no wonder. It's actually called mouth organ in English. And it's the origin of the instrument organ, pipe organ as well. Wow. We have crunchers tuning in, leaving lots of comments. 우리 크런처들도 댓글 남겨주셨는데, let me read a few. Crash Override 332 is saying, it's a very interesting looking instrument, right? 굉장히 흥미롭게 생긴 악기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Bensboro is saying,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seeing and not seeing in emotions. Music and other performing arts.
2: 이 음악이랑 다른 예술에서 이 감정을 보거나 그냥 느끼는 거 다 정말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0: Benny is saying, wow, that is a big song. Lovely one.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And Zenny PGU is saying, I'm discovering the 생황 for the first time. Me too. 생황이란 악기 처음 봅니다. 라고도 해주셨어요. Thank you so much. Well, if you want to hear more of that, stay tuned, stick around, because we do have a second live performance waiting for us. Now, next, I'd like to talk about 처용 for 생황 가야금 cello. 다음은 생황 가야금 첼로를 위한 처용 소개해보고 싶은데요. 잠시 들어볼게요.

0: Since Choyong is in the title, I'm assuming the piece was inspired by 처용가. Is that right? 제목에 처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처용가를 배경으로 한 음악인가 싶은데 맞을까요?
1: 맞습니다. 네. 아, okay. 그 제가 음반이 있는데 두 번째 네. 음반이 제목이 한가였어요. 그 중에 네. 한 곡입니다.
0: Oh, so it's actually one of the songs from her second album titled 향가. And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e piece?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이 곡은 실제 처용가라는 향가를 주제로 한 곡인데요.
0: 네네.
1: 그 처용이라는 자체가 가진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화해 그리고 아. 어떤 그 역신에 대한 약간 상징적인 역신에 대해 역신의 두려움이 상징되는 아. 이미지를 가지고 만든 곡입니다.
0: 아, okay. So it's actually based on that 처용가 and it's based on 향가, which is ancient Korean poetry as well. And there is a basic image when it comes to 처용가. It's forgiving and reconciliance. So that is the basic theme of this song and she created it based on that. Okay. Well, I'm curious what goes through your mind while you're performing your instrument. Do you picture certain emotions or scenes or do you just think about the notes that you have to play?
2: 연주하실 때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또 궁금하거든요. 뭐 감정이나 장면을 떠올리시는지 아니면 악보를 떠올리시는지 같은 거요.
1: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0: So first of all, she thinks about I shouldn't get this wrong. So I guess the notes first.
1: 네, 너무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0: So because she's often really nervous when she plays, she tries not to think and empty her mind. That is what it is. All right. Well, performing alone must take a lot of work. Like you said, it makes you always nervous when you perform. But as you mentioned earlier, you also compose your own music, like the one you showed us. Now, when you write, do you usually work with things out on the piano and write down the score? Or do you play around on the 생황 and find melody through that.
2: 연주하는 것만 해도 손이 많이 갈 텐데 앞서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작곡도 하시잖아요, 직접. 보통 곡 쓰실 때 피아노 건반을 사용해서 하시는지 아니면 생황을 연주하시고 또 연습하시면서 멜로디를 떠올리시는지 궁금해요.
1: 작곡은 전문분은 아니고요. 작곡까지는 작곡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요. 아. 그냥 악기로 이제 해보기도 하고 눌러보기도 해서 음을 네. 찾아가지고 이제 악보에 그려서 그거를 좀 발전시켜 나가는 편이에요.
0: 아, okay. Well, she feels quite shy to call herself a composer. It's just that she tries out different things with her instrument, plays it around, finds different notes and pitches, writes them down, and creates her own melody and song. That's how she works through composing her own songs. All right. Well, playing with such long breaths must require a lot of stamina, too. Is there anything you always do right before going on stage, I guess, to calm your nerves? Like maybe a ritual or a little superstition of yourself?
2: 이렇게 긴 호흡으로 연주하시려면 체력도 엄청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연주하시기 전에 항상 긴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긴장 풀려고 꼭 하는 나만의 행동이나 뭐 징크스 같은 게 있을까요?
1: 우선 징크스는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0: 네. She tries not to have any jinx, first of all.
1: 저만의 그냥 방식은 네. 일단은 연주 중요한 날이 있으면 정말 아침부터 정갈하게 마음을 뭔가 되게 좀 비우려고 하는 편이고 네. 모든 일을 되게 천천히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먹는 것도 좀 정갈하게 먹는 편이고 모든 걸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방해가 되지 않는 네. 쪽으로 좀 가는 편인 것 같아요.
0: 약간 정돈되고 네. 뭔가 하나의 의식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 같네요. Alright, so before a performance, she has her own little routine. She tries to empty her mind out so that she's not too nervous. And even with eating too, she tries to eat in a really clean, with clean diet, clean menu. And she tries to do everything slowly, one by one, step by step. I guess also to calm herself down before an important performance. It's sort of like a routine and a ritual for herself. All right, well, Silly Serious, I guess, is saying genuine musical expressions are more important than getting every note 100 right.
2: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틀리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크런처 한 분이 뭔가 이 진실된 진솔한 감정 표현이 하나의 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고도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예,
1: 그게 가장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정말 묘미인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특히 라이브에서, 녹음하지 않은 라이브에서.
2: 네네. 네. She does agree with that. And especially that is one of the charms of doing a live performance is what she said. Not necessarily getting everything right and not getting any note wrong, but just expressing everything, all the emotions that you have. But then when you pour deep emotions like sadness into a performance, then it must be emotionally draining as well. How do you recharge afterward, after an important performance, whatnot? 연주할 때 마음속에 온갖 슬픔이나 뭐 진한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면 감정 소모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감정 소모하고 나서 보통 어떻게 그 빈자리를 채우세요?
1: 어렸을 때는 조금 어딘가를 막 가거나 네. 막 맥주도 마시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네. 그냥 편안하게 좀 정말 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산책 정도 하고 그냥 네. 좀 좋은 데 가서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혼자만의 힐링
1: 네, 혼자만의
2: 시간이네요.
1: 시간을 갖습니다.
2: All right. So when she was younger, she would go travel somewhere or have a beer or whatnot, a glass of beer. But now she just takes it a little, I guess, slower and low key. Just
1: has, I'm boring.
2: No. You're not a boring person. She has become a lot calmer. She has a different routine now. She would just go for a walk or spend a little me time, alone time after her performance to get that energy back. All right. Well, do you choose your own stage outfits? This is something. Yeah, stage outfits to match the mood of each piece.
0: 갑자기 또 든 궁금증인데요. 무대 의상은 꼭 그 곡 분위기에 맞춰서 직접 고르실까요?
1: 아, 너무 중요하죠.
2: 아. 네.
1: 그 네네. 항상 무대와 의상과 어떤 음악은 다 하나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무대인지 따라서 다르게 항상 결정을 해서 입는 편이에요.
2: Okay, so it's really important for her. It's basically like a set, the performance and the clothes that she wears. It's like a set and she always thinks about what she wants to wear, the outfit of the performance. And it has to suit the whole atmosphere of the performance.
0: 와, 지금 사진 몇 장 보고 있는데 주로 흰색, 검은색인데 다 너무 우아하네요. 네네.
1: 제가 흰색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저 장면은 지금 보시면은 네. 제가 했던 공연 중에 네. 제목이 오굿이었어요. 오굿 리저렉션. 아, 그래서 네. 거기 말러와 말러의 부활과 동의한 별신 오굿굿을 이제 접목시킨 공연이었는데
2: 오굿 리저렉션.
1: 오굿굿이 오굿 리저렉션.
2: 아, 그러니까 레저렉션.
1: 오굿은 동의한 곳을 말하는 거고 리저렉션은 부활, 그 말러의 부활인데요. 그 동서양의 조화를 이룬 음악이었기도 했었고 그 말러의 부활도 죽은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잖아요. 오굿굿도 역시 죽은 사람을 보내는 내용이어서 두 개의 다른 세계의 문화가 저기 만나는 역할을 했던 음악이었는데 그때 했던 의상이어서 약간 무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서양 음악, 서양에서 하는 장르의 문화도 같이 섞어서 만들었던 의상이었습니다.
2: So we just saw a few photos of her performances from the past. She often wears black and white, and the one where she's wearing white, she was actually trying to express Resurrection by Mahler, and it's 오굿 in Korean. So it's like the same theme, but of the West and the East. She wanted to try to mix that and show it all together.

0: thank you once again for that second live performance. Now, Oblivion, it's hard to pronounce. Oblivion played on the 생황. It's quite different from how you hear it through the bandoneon. 또 생황으로 듣는 이 Oblivion은 다르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리 조절을 하시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약한 소리에서 다시 크게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1: 그게 다른 네. 점이 반도네오는 그 리드를 올리는 방법이 네. 바람이잖아요. 그냥 네네. 손바람. 생황은 입으로 하니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렇네요. 더 정교하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So unlike the bandoneon where you have to play the instrument with your hands, because you blow into it or blow out with this instrument 생황, you can more precisely control the sound and the how large the sound is, the bigness, the sound of the instrument as well. Oh my gosh, I'm so mesmerized by the sound. Now, let me share the comments that our crunchers have been sending you as well. Clara Negata is saying, that wa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Yangi9142 is saying, Oblivion on this instrument? Never thought I'd hear this, but it's gorgeous. Same here. 이 곡을 생황으로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Sophia Luna is saying, she makes it look effortless, but this must take so much control. 너무 쉽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통제하기 어렵겠죠? 라고 해주셨고요. Mercy underscore I is saying, the more I listen, the more impressed I get. 들을수록 더 감탄하게 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Wow, thank you so much for that beautiful live performance once again. Now this time, moving on, let's hear a little bit of Moment of Sunset, your other song, and then talk about it. 이번에는 해저무는 시간이라는 곡 잠시 들어보고 얘기 나눌게요.

0: Well, so could you tell us the meaning behind this piece then? 어떤 의미를 담은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이 곡은 한범수라는 시인이 쓴 동명의 시를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만든 곡인데
0: So it's actually a song based on a poet written by 한범수.
1: 꽃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이 곡이 너무 아름답길래 네. 연주하고 싶다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이거를 악기로 연주를 했습니다.
0: 멜로디를 그럼 입히신 거네요.
1: 멜로디를 제가 연주한 거죠.
0: 그렇죠. 연주를 하신 네네. 거죠. 네네네. So it's actually a song that's based on a poet, like I said, 한범수, Moment of Sunset. And she played the melody

0: through with her Sanghwang instrument because she thought it was such a beautiful song. All right, well, no matter how much you love music, there must be days when you just don't feel like practicing at all because you've been playing the instrument for like 20 or so years. On those days, do you push yourself to, I guess, keep going or do you just let everything go and just take a rest? 아무리 음악이 좋다고 해도 매일 연습실에 있다 보면 하기 싫은 날도 있겠죠. 20여 년 정도 하셨는데 이럴 때 억지로 붙잡고 계시는지 혹은 쿨하게 접으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이세요?
1: 일단 해야 될 분량이 있으면 해야 되고요. 아, 네. 분량을 있어도 못하는 날이잖아요. 아파가지고. 네. 아플 때는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해야 될 거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그 분량을 정해놓으시는
1: 왜냐하면 제가 당장 다음 주도 연주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네, 상황이니까 네. 전 또 왜냐면은 제가 현대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현대곡은 다 새로 곡이 나오거든요. 그걸 맨날 연습하고 익혀야지 연습을 곡을 연주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네.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So if she has that practice to do because she's has a upcoming performance or not, then she would force herself to perform. But if not, I guess if she's sick and she can't really practice, then she would call it a day, but she always has that set practice time ahead of a performance that she has.
2: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What's your MBTI?
1: 저 J이신 거라고 아시는 거 같은데
0: 맞아요.
1: 저는 완전 P고요.
0: 아, 그래요?
1: 제가 연주할 때만 J로 약간 좀 바꾸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계획해야 되니까 연주하려면. 아, 그래서 네. 완전 INFP여가지고
0: 아, 네네.
1: 이제 완전히 계획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인데 연주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제의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0: 놀랍습니다. What a surprise. So she said she has an INFP. We all thought she would be a J because she sounds so organized and very like disciplined, right? But she is a P. She's only a J when she performs and practices because it is work. But other than that, she tends to live without much plans. She's a free soul that way.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And when you finally think I'm completely free today, then what's your favorite guilty pleasure or distraction?
2: 오늘은 진짜 자유다 싶을 때 공연도 다 마쳤고 연습할 것도 없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나만의 guilty pleasure 혹은 딴짓 뭘까요?
1: 제가 너무 저기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좀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1: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0: 제일 재밌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1: 사실은 좋아하는 영화를 보긴 해요. 아는 네네. 영화.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편이기도 하고 아니면 미술관도 가고 합니다.
0: Alright. So she says she sounds like a boring person, but no, no. Like, I feel like doing nothing is the most satisfactory time that you can have. So when she does have that free time to herself, she watches movies that she likes over and over again, or goes to a museum, art museum, whatnot, to appreciate art as well. Alright, well,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unfortunately.
2: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긴장하셔서. She said thank you. Alright. Well,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오늘 철크런치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1: 너무 떨렸는데 너무 네.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되게 생활을 소개해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0: Alright, so she was a little nervous in the beginning, but she was able to fight through it. She had a lot of fun, and it was a meaningful time because she was able to introduce this instrument, Sanghwang, to all of you. Now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but do enjoy one last song by Kim Hyo-young. It is 서동요.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네, keep crunching!

But you don't like me. But you don't like me. I want you to like me. 평소에 연락 한번 나눴던 애가 밤에 자기 심심할 때만 그래 맞아 난 나밖에 모르는 어린 놈이지 누가 부르지 않으면 꼼짝을 안 하는 곰이지 근데 잠깐 내가 깜빡한 선약이 하나 있어 오늘 보는 건 무리야 나